0: 비무장 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아갈 것입니다.
1: 韩国军方称，朝鲜自2024年4月启动边境要塞化工作，2025年3月起扩大至朝韩军事分界线全线。
2: 우리 군은 또 북한 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군사 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. 분계선 침범도 올해만 50번 넘게 식별됐고 북한 군의 지뢰 매설 등을 위해 동원된 인원만 하루 평균 최대 7천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.
1: 韩军表示，朝鲜通过设置地雷区、铺设战术道路和铁丝网等方式，不断实施边境要塞化。 具体流程是：先进行荒地清理作业，之后埋设地雷、架设铁丝网、修建战术道路。在此过程中，不断出现越过军事分界线南下的情况。
0: MDL 이남 15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회 반복되고 있습니다.
1: 不过，对于韩国的指控，朝鲜方面予以否认。 朝鲜劳动党中央委员会部长金宇正2号发表谈话，称地雷爆炸事件是韩方自编自演的新闹剧，并认为韩方所谓事件由朝方引起的结论荒唐。事实上，朝韩对于军事分界线的划定并未达成共识，韩军称朝方正在按照其自身划定的军事分界线进行要塞化作业。
3: 韩国联合参谋本部2025年曾向朝鲜提议举行军事会谈，统一军事分界线，但没有得到朝方回应。
4: 今日亚洲就为您播送到这里，欢迎收听综合广播的其他节目。哎，
5: 老弟，这家的私房焖包啊是招牌，老板说货是乡下收的，绝对爷味儿。
4: 啊，老周，这肉安全吗？有没有检疫章啊？
5: 你我都这把年纪了，吃进肚子里的东西可得注意呀。这人家都说大补，大补补什么呀？哎，上周新闻还报道了，有人吃了来路不明的冻肉，食物中毒住院了。咱们老老实实的吃猪牛羊鸡鸭鹅，哎，哪一样不够鲜美啊？
6: 你说的也对，那咱们还是点个清炖羊肉吧。
7: 真滋味在明处，拒绝不明来源，守护餐桌清白。新闻910倡导文明有度的餐桌选择。走廊灯关上，书包放，走到房间窗外望，微笑。